0: 신데 개발을 썰로 썰로 놓인 걸 어디 개발을 나 캐놓냐나 나 말도 버려요. 그래 미를 하간 내가 배부이나 미를 하간 내가 이담지 구벌 수마 구벌 아 우나 제주문은 뭘 산지지 구랑 어디 셔나 시간 제주문 산지 좀 내내 변한 구티마티 오래라 이직 년도에 공가오이 안 한다 아 우나도 구벌라 브레브레 제주님에 미를 하간지 땅만 넘셔 땅을 하간 거 이나도 다 망라고 저저 라디 어머라디 오래라 다시 때매야 브레브레가 건반해야 어 이직이야 그거 준생어도 돼 기르었습니다.
1: 생긴 외다다 남탈 레르마 제시진보 시벌하시 제나우 춘주진모 둘구 덴진규메르 부치시 몬키가 교야 드시나우 당 남탈 레르마 산매직 말모티야 산나우불 우죽터 모티야 나온 업소질랑하지 남들레름아 산낭사 랭이는 우뎁가 대식 남들레름지 도스 미디엄 웨브 킬로허츠 개질라는 퀄리티 미터 개는 캡리지니스가 랭이나샤 우드레름조 아가시와니 따몽시둠불 대시 친능이동 캘릭로록 친느룩박 다릭 캘릴랭에 보이겔로 니동 개는 캐니 직숨 랍네 메탈록 다붕가 박세스치티 Reza Purbimbur Lanyinoda Deshik Nisul Ka Jenshobanang Tudan Deshisi Shusu Sannangsa Desh Samvidan Hatya Divas Nyaya Silunzurba Indira Gandhi Si Utisu Kongresh Shung Nevaji Chikdongupka Donju Denga Lok Chindadrupak Tarik Kalilangaji Deshik Dujie, Shunk, Setung, Wangjibanang, Mibusuya, Sadak Emergency, Laglin Nauk, Nimuyimbur, Utkapka, Geong Chiyongwa, Zegwa, Naganaga, Nyamdup Nangbur, Sinzin Kujun, Kushab, C.P. Radhakrishnan, Sinun Kushab, Narendra Modi, Ding Nasulunjin, Kushab Amisha, Lanyi Sumsi, Desh Samvidan, Hatya Divas Kapche, Emergency, Nau Duje, Shung Constitutional, Trimlu, Luksik, Wangja, Tapdongba, Sunkyap, Yayuk, Donhaka, Chali Nangya, So, Loedanggegan, Bashil, Tunyan, Shinongbur. Chisalunjin, Dr. H. Shankar Si, Nangdanga, Zamling Nanga, Maktriyame, Drilakcha, Ba, Bejui Mop, Tongdu, Ning, Ijiktoka, Gentim, Buidu, Ning, Social Media, Dayak, Pelongya, Sidun, Yayuk, Nedang Tongdu, Nedang Lasokpa, Tongdu Nyaksnangni, South Korea, Gekhapka, Jidening Diki, Reyuktoka, Jeju Forum, Ka Nau, Peace and Prosperity, Nidong Kalikro, Tsongnika, Kalap Sungshi, Naapche, Dr. Jay Shankar Si, Oz Matzo, Naambur, Dr. Jay Shankar Si, Tau, Naunanga, Zamling Nenga, Kange Chezugu No, Bak Thapshi Yayuk, Ning Sayuk Jay, Zamling Ning, Gekhap Chiyong Si, Gepgir, Mangsho Nangosu, Nuk Toka, Gagag, Vasudeva, Kutumbakam, Nyagu Philosophy, Tsengirik Bak, Lam Luksik, Kor Trishin Nangya, Pi It Ngotun, Tiya, Kange Sayuk, Chale Trup Kusumbur, Nyaks Nambur. Pabar Lekung, Uy, Ledan Lunchen, Kushab, Manohar, Lal Khattar, Si Nangnanga, Gyagark Loshu, Pabar Ledunk, Chale Banang, Namda Chiyuk Toka, Briggs Sokpak, Gyabjur Chit, Tanshu Chiyuk, Samlo, Nambur Nyas, Nangni, Desh Gurugram, Saneka, Briggs Sokpak, Emergency, Energy, Lunchen, Banang, Tsongdi, Teng Chitima, Chit, Gunji, Nangya, Binasi,

간족 속보티다 쇼고 넘버 간족 최대냐야 다 간족 속보치기 야약시 다 당신 세티 설나 대시 덴베체 지금서 집중 링체 소속제 임무 즉 비각 배서 그룹 트렌트 백간 나시 소속제 임무 어서 자상시식 다 망자 님골 넘긴님 마다모 저자모노 넘버 딱 보낭비냐 이직 도가 생활다 어서 자상님 시고저벨 베사구루 그린 페펜 어도 슈구 야 지금 사는건 상무시 고 차비아 역시 시열 도둑체다 어서 진단하는 상무시의 도지층의 주력인 다이직 담배체 당안하고 잡아 낙태인의 역시 안한 잡악 냉체다 어서벨 자체 있겠네 역시 다 잡악 남바야야 당안하고 어서 자상아랑 수약시 롬예리아 수간바치낭 메노고 다데 잡아 우승내 피가 쇼약 세배당 세식다 다 박살라롱 직바티다가 김과 띵한 모노 예약세 잡아야 수메 모동어야야 피가 수건 바치낭 용서다 대능을 맹 곡쇼야나 잡아 잘로 예명 돈이고 넘가다 못일까 다맹 대살로티 렉쇼야야 자수르게티 도원음 다 웃바서 강보 모소야야세 다 상황아 취냠레냐 나도 몬빈이 간지 잡아 약세 취야 육노 이직대 잡아 마야고야 약세 취야 육직다 서겨다 상녀 약세 나께는 나도 어쩌다 김에 건도난 것도 있나 어도 잡아 계롱 쉬야 동상 예수간 티닝 내일 라이트는 마르솜불 맞아 서겨다 상의 임불 오작불 다 이직 모다 티야 약세 오즈다 배당 자상의 빛과 수르야 쇼야 약세 이단 진단한 시지구가 샤변 야육 임불 배당다 이거 이거가 가슴지 판도 야도남 당고 그치 잡우숙 중간 바치기 대배당 속보디 수약세 대쟁의 명칭 악대행의 동원으로 가야기는 조다 왕시 최냠레니아 약간 그 배는 가난 것도 되나 얘다 민학박 조당의 아야세 크라이의 쇠 이제시 그 무비의 노야 부지의 노야 이제시 그 미키막 조당 것도 되야야세 최냠레니아 그럼 이치다 상황 악 최냠레니아 동원의 덤불 오신고도티 저소파티디네리 타베셰이동디니아나 크리돔볼예약세 속보디 조수넘버 이바치기인디네리에다 나다라 나미마용조시캄 타오저니제 대조디야곰보 타이칸잠수리아약세베당 속보디 수약세 타도룩체인디네리에오도 집주시 클라로야터자모노 판도야 이작보식다 마당체니간지 타롭숨롭라나 상게샤게토박고 남바치야 소타툰디니 야야스 계속 길롱어도디 야야스 야고야나 직된번낭세 띠볼 타착티닝 리프티 제덤브로 통남 미든바 메바니 야야스 수이텐의 예측다 이제 타착티팅의 넘버 이일댄스 상지 샤게도브스 이긴디네니에 돌와꼭지 최 돌와이냐나 길롱야육닝 계속롱야육지 댐버 이제 꼭지 상지에서 송당원물 다 이지랄 마대가 낭시 갱인 돈바티 슈약세 이직 쉐잉냠린 야육야약세 나온 넘버 오지직 다 조배성기 좀된 데베낭 성기 개차로 슈체 즉 개보 인다구디니 개보 다상라소바 낭시직 당할 개개간지지 개복철로디야 개갑경고수 즉 방 미시낭 시직 라로야고수 방 미시경고수 음티니 약벌 징할 최혜 약고수 이제 뭐지 방 미지지에 갈 경고인 뭘 근데 야나 지금 날씨 취야 유탑시 때 노와 모노로 예약세 상제시 야르 주사체 탑시 노 예약세 즉 상황하고 최제 즉다 수두 야야약세 갭닝 즉 담이 융쇼 티셰 야약세 야바 약말 지금 아예 나 원 넘버 다 융쇼 있니 나 당시 대볼 상황하 취 약간지 탑만 까와 매바도 원분 넘버 원집에 나게 되고 캐버 파 옛나 원 넘버 이치 신에 나올로 옛나 원부 들샤 모노 넘버 옛나 들샤 모노 직부 당부 직부 세 직부 내칸낭 체인 옛음 상황 악취제제 미인세 미제시 상황 악취제라 마데던 볼 이치 가야긴 옛나 식디 제베치가다 자로티 무비엔 노 창예 브레브레가 통월라 샤예 브레브레가 캐솔라 약보 지거다 바티스 티보 지기 록타 캐소 님든 로덤보 이제 깨세다 리그 네칸닝 치크 섬로 터샤 모노 갸템 동가 지기 라이텐데 라마데이게 이지 약보다 우체소 잔마 치 오만이 고소 와다 도왁 치 라소 원닝 시기다 도데 라소 바야나 이치 낭레다 케버도 박바 인예야스 상황 악취제데 유르 고체 코르니 원넘보 와세 임보

신달에 나당세 대의 녹을 대볼지 눌러지지 자 민대 임을 신달에 나 야나 나보 나시지 별 물불렁한 니 뭐니 돌아치가 수르치가 디 쇼니 오지 직대 기술롱 덤벌 숭의 약세 개롱라네나 오드바치 자 퇴쇼 임을니 약세 이외디 아들맹 같은 이어 짜내는 약 모셔 이불 원에 당내 야나 나기 택바 캐버 파 예약세 나온 노베세 소원 나치 지데 지지 샤미닝 마다모디 임불 배 찾아나 상계 샤게 도바고 탕게디 브리고서 라니 상계 샤게 도바고 욱 지세유 상계 주고 군도 상보 예비음지 이체체 브리도 이직 와체 직 돌지창 예비음지 포모지 이트라체 체체 브리기 이직 라마 기브바치 강보 이체체 브리기 라이데네 상계 샤게 도바 와가 그셔므 브리도 오이치기 능하던 고세 고섬의 신달에 민망쇼도 티시다 이드와치지 최고 남장링 최고 예와 바치지 막인님불 오작불 최고 모그리님아 야약세 티레티 캐버도 파고네 티레티 닥쇼라이티네 최지대 겸쇼인게 모르던불 진이의 이치지다 나던 그 미인세 미자시다 하 모그이던불 다 최고 잘라 냠레니야 삼로 망보 통슬라이티네 하 모그이긴불 이질 텐세 다다베 잡마이칸 바나시니 살데브니 코소와 용서시지 그 쳔냠레지 남마다고디 야코소 베나다 다다 칸독 속반낭시 쳔냠린 라소보니 운디 야유가역시다 노고 식디다 오저이 집중킹 볼지는 강보디샤 이직직데 나한테고 나 스나링 도르제셈바 고왕닝 이직직다 칸도 고왕지지 슈간닝 대변내칸 별칸도 속보낭시야약시다 돈베이에다 림망티기 오시약보직당의 케이디 롱어 넘버 이작보다 나한테 이도왕바지지 부유긴 나랭 추제 다치루각도리아야 공세리 지거 왕바지지 두부디야 직대 공지소디 셰야 오직 슈체 이직직다 이직거 미그림 곰냠렌 야육네 냠렌 약탕 바치 지저 추르 다음 이박토리아 야 높치제 플리 랭템비디 다 듀스 카약세티 코르템 이치당 에 냠렌 바치 약탕 바치 마르 에당 냠렌 푼도 바나시 데이 바치 네토 후유긴 오치 디아야 이직데 아당 바나다다 둔치디 야야 직 블랑티 제 지블리 체크리나 임브라네 시 찌령세 야네 디우니 사모디니 이작보다 에당 시 직숨 제 왕제 닝 이 냠렌 바치 약탕 바치 강보된 것이 지금 제 집리신 것한테 잘못이 당시 지금 냠렌이야 practice 야약세 이제 시 질은 직숨 소 개비디 보이나 이제 저 잘못이 당다 통화 기비 착렌 예던 뭐 멜롱에 나디 동 모뉴모 베세 조르장 지금 하고서 때 머리 보다 나다다나 멜롱 서브 임보 나다 단몽 서브디 동도 미메 약불이 귀이시모 넘버 오작보다 돌마 제당대 있나 오직 제식다 초샴당대 있나 초푸당 있나 오직 맨나 덤으로 겨탕 강링 부탕 이집부터 통화기업에 찰랭 연간치 뺄나 마당 잡아난 것도 되 있나 다상템 내가 그이고수 김선실로 있냐 이제 덤레티 냉채비낭 세림 망부 뒤로 덤부 세림 망부 뒤로 덤부 이제 식다 롭종야 콜부 플랑 그리시디 이제 동수고 비스 이제 멜롱아 짤 나다 메롱아 자 이즈 세마 자 게약시 게신디네네 이디 냠뇽사야 장게돔버 오케 다상하게 수고서나 김선아이엠버 오데버다 이 미큐메바치게 즉다 다상가 숙스 대자모노에 장수로 모넘버 이데버다 토티 금딘데데데 토 내로딩하다 피치가디 대음딜라 통화야 버지 징아랑가당야 양아당 장게 즉 용서다 냠렌 남다를 이고 지금딘디 나세마 딘데니 이르시다 나가니 마담오 대대노고 다 겨울로 치시에 직다 보익 장아 보익 짓대 돈테유디야 이직 직 다 돈테유스 마삿 이직 돈다바치에 하고서디 야니야 스당아 당시에 시스부 가마딩아 당시 송당오 넘버 다 이직 내게 히말라야 리유고 미바식시다 레베템디노쇼니 나오 넘버 이나 용서서 세마 니약세 직다 Tercha mono ya temdi ngatangta megyu menangsi kanyak pul koyim. Kishi nangda gwaat sirp kher mojong tepe chikda tamla kali chilu ti peche ti ti siya chikda tanu ye goyfer te yu da tini nai lai tene oma deyidum pul. Oma jakpul da ngatang megyu me chinangsi plang tini nai ka ika nyamle na yaksi chikga tercha mono kano ti kebeti zhong langka yongyena goy shirang ngatang sirar ma deyim pul. Chini ye da zho zho ngatang si sigo sulo yongyena rang sim chi tui te yu ti ning de cha yin bu xie dang yin bu ti mo nga yer pra do ba chi chi zala di mar

레디오라디 년주라디 넘버 이치 레디오 넘버치 용사스 레디오 니카니까 미티디 제식 레디오 티디 모 넘버 데노고도 메 넘버 오치악 버치다 레디오 데오데 니악 범 레디오 니칸나 미나 켐치카 냔라게 메치크 죽 테브로코트나 쇼모 약 버치 테브로코 치나 치크다 미나 네메카케 이가 냔라게 TV라 정나직 TV 지나에 미낭 바티콜 윙윙에 간직월로 모넘버 지금 들라야 나타와에 님버 다이직 지지가 세글로 있냐나 저저가 샵던 칼라게네 직 게링라 라만나시 게링라 버네 직 아마나 용사스 촉상으로 직 촉상으로 탈라 디직 창낭 살로 통색 에 일라만나시 게링디 부디야이네 직 게링디 분나가 땅 질랍테무레 이네 직 저자 모노페 대베 야라만 테마자 교슝슝이야 나 야고라 레교 이 티츠 친한다 게 사람버 다지 게린 월다 겔링 보드나 직 네서드르냐 돌아가 이글라이테네 냥간 만음다 데 노골 삼메 임버 메브직 임버 나가 라가티 배식다 탑다 쳐도 넘메 메가이 기메가 배식 다캡 더자만 노가 이즈고 넘버 오 샤포다 나다 다 최 약당지 원에 당데 돈다 닝보지 삼통의 약세 이디악 마간노 있나 티츠 티츠 가다 옴딜라 땡가 당에 마 브라스 넘버 오 샤포 다우낭 하고 있고서 드자면 이게 대민불 이쟁에다 이당시에 요소 주들 오장보다 조소고도디 다일 어서 백관낭 두가 니육닝 이직 메농 다다고서 다 칸트 속바 가임불 이직 메농 다 낙대고 생고 먹어 낙쇼가 냠는 약간 다 잡아낭 김불 일바식이 카메악세 식다 도노이티네네 샘쇼야 나당 티지티셰 라로야 산지그 템퍼공불 그 육닝 Semjen Yongzo Xie, Diki Re Yuk. Jir Chik Da, Nga Tang Gu, Zambat Ling Niang Ha. Yik Niang Ke Yang Guay Nga Tang Da, Gyakar, Gyakab Niang So, Tok Da, Lama Yimbul, Gopan Yimbul, Bang Misi, Yongzo, Deshamunu, Jir Re Yuk Ning. Yik Lakbar Tu Nga Tang Da, Mon Lumbu So, Tamlet Tungta Mangpok Chul Na, Sangji Ke Tempa Su, Dar Su Gu Numbul. Ay Mim Nang Yongzo, Tomatis, Laya Chua Yaks, Doja Si Kunpu. Tersamun nombor sintere ijik digak churna chikta sangjik tempaka shabdo shi chik lama jebutan manang yongzo tenrin shi che shi chik sangjik tempatsu chikpe gatong lumbaka teriyuka tersamun emim nangsi minang tamshina yahu nombor ichi tesh tempatsu chik gatong wazo sangjik tempatsu tarsu ayan himbur ta ijik nengke chikta sangjik tempa tsuchi chikta gaya rasu nam ichi yongzo si kinkosu kado himbur 다 성직 된 바 마당 멀로버가 달상 오도 뒤 삼동고 있나 가야라니에나 식다고서 루지 바치지 간고서 가도니 야벌 다 보드카 개부 송전 공복 뒤가 담비치 운이 운이야세 마토더리니 전두가 임보 방고 자개발라서 보닝 이바치자 베낭고 포랑제 바보 운이야세 담규티 놈 오직 휴제 개부 송전 공복 뒤가 Chik mani kapam laso pa ni unang ta chenresik sunga ning chenresik tutapa si kem sonsan kompok di che chik ta tumi sampata si chik nata boyiku sol deyo nye boyiku nata gangpo ta sol kri nangan ngoda di che tumi sampata imbol di yisu che ya ya chik potka man kri niku di chik di kak sul tarambol shintari tersha munu trai kebe di nawa nye na trai kebe se marasambol ojik shu che chik kebo chisong tibzan pyao kebo chisong tibzan si chik ta Penang Guru, Chipit Lu Paper Nachik, Nupe, Ta, Chambe Yang, Chupi Nyayak Si, Ta, Shanmending, Madamoti Menang, Tu, Rikpa, Saib Nau Ning, Chik Ta, Sen Napak, Baksha Umdin Tisi Yayak Si, Chik Ta, Sangchik Tempa Taruti, Kweni Nyayak Si, Gyabar Chetong Desandi, Umdin Gomba Shes, Ta, Gyakar Gya, Kempu Bodhisattu Nata Tani Shui, Ta, Kempu Bodhisattu Tani Shui Yak Si, Sa, Sangchik Tempa Tzu, Tzukla Kala Soba Yer, Shengi Yakbor, Sheng Mati Yuma, Bodka, Hasin Tige Ning, Hasin Tukpachin Ba Chike, Tashiyangwa yinna senche chikta sa shiyuya kor, kor kor shiyuya kor yak sepe sika mono chikumdindi rasumbu. Oji akbar chikta, ta kaya yana tisharuku niyinyi yak se kemur chizondi zanzi, kenji bodhisattu shi yar shubur, ta kemur bodhisattu shi tokzur. Ta nye changchub sem gom gargwa chik hasinti geba zuku tuyutegu mono, iji akbar ta zombuling nengarang rungang chakwa, tudang nuba, zombuling nengarang ta utmodo ngachang pe Satabuku chika ta lama Pengwata monoti nombor isu nye na Urgenji kuru ma sambawa nye yaksi Tata ngadang se lopar mo che nye dame Ta ngongo chakpar ta ichi kyakara shuku nombor nye Se kyabu chisong desa shi Yaksi ya yaksi lungta no nye na Kanangu nye na Ose ya kyabu chisong desa shi

텐지 버리셨을까 나오. 다 웃기가 당다. 삼로 통이 들샤 만노노. 다 대녀걸 뒤셋가 이니에 세드 상게 장주 선바 주바. 망보 디놈. 신달에 계롱 술야약세 계롱 남바 야야 심투요 이냐라니. 트라젝트요 이냐고지 이 룩세지 자네 모노진가 당 끝놈. 텐지 버리셨을시 니부 모노 이냐 메놈 장주 샘 조조 장주 샘 치기 야약세 진나나라 그리고노. 신이에 까밥 녀호닝 뒤뒤육닝 퍼센티지에 빠져 뒤 까밥 지지 듣고 있음 까밥 지지 이치 개롱낭시 드자모노 모노 지지 오이티 당아 당시 깔고서 하고 있어 매 오지 대세다 점블링 냉아라 다 링아 창고 우리 덕쇼 모노 녀 이치다 슬로니나 로버노 마치 임벌 이치 보드카테는 쇼녀 깐나고서 김탄 어떻더군요 이치가 더 삼로 동고서 좀 삼로 모던 막아님 그때 남달신한테 클로 클로즈 우 김선 봐서 시즌 역선 티디티디 삼농관 것은 괜히 버디사도 지 니부 모노 메넷 신달에 까밥 녀티로든 까마밥나 야메 모던데 미키 이키 상기 셔기도 보고도 티티네니 다체 야약세 낙치지 남메 모던 왕남메 모던 이메 시다 대인노걸 타키동레 야왕 용사시다 낭도노 미나 이메 기론스시에 티미나 상악치다 동화소트글라메 인야야세미나 왕치 낭도브 신달에 이직 뒤세다 겐지 보디사도시 왕나오 담모놈 오 작불 다 슈다체 냐불 시라솔라냐나 아나로모노 마시 보카 펩교냐 펩교 모르냐 이 펩고스 김선 넘버냐 김선 슬로냐나 데이노 용사다 네팔가 네코라게르메 최된 자룬 카쇼르냐데메 최된 자룬 카쇼르치지 다 오다 삐야약세 다당하다 오소 골사마 임불 골삼 초대 지난다 오다나다 삐야약세 생원이데메 오 작불 다 나다 출된 생아체 즉다 마차지마고 부즈가 계약세 나당 분숨니 분블리가 계약세 이뜨가 생아체 즉 몰람 따보고 김선치가 야약세 이낭 볼까 계수예요 에인 니 이낭의 쇼니 어서 라고스에 김선 에인 오지 야약세다 로버르 마치 인티네니에 이직 몰람 징게 레치가 야약세 볼까 페탁제 펩김볼 야약세 겐제 보드스서 까낭 까낭고 오도 야약세 즉 약말 들으시고 오다 대리주간 동옥 쇼제 지금 로버로 무슨 캐내양세 지금 네팔 가 배배 쇼금 양래시에 대놓고 같은 다 세면놈에 여기서 네거라 원살 오다 네거라 원 요르네 네팔 쇼가 네거라 요르니 양보다 오다 배배양 쇼 지금 오다 불박 두분낭 불분야블낭 지금 네팔 쇼가 그다 내진 고마간 요거 지나 이낭 가보 뒤 아세낭 오직 배체 즉다 네발아 주동 강아체 보드강 말다 달린 주간 나 원색에 대 샤르캬 야 미베봄 샤르캬 미베보야 이 브레체 지금 가다 오도 다다 다 대노골 주니 주케가 가다니 세종 개요나 나이나 먼베이 메레 먼 봄탕이 봄탕아 개피 주건도 개부신도 라자니 개부신도 라자지 지다 식티다 벽치베지지 무덱박치베 넘어 무덱박치베 넘어 테네르세 다 디부스라라 개게야스 다 찬 찬님불 이 잔치기 지금 비스미터도 약 100절럼 지 공능이야세 당하다 먼길가 있었던 플라종 개복 플라치지 두부서를 알겠어 소야세 지금 빈든 나쁘고요 나쁘고요 뭘 지금 다 그러면 더 네팔 쇼가 지금 되는 줄통 지금 도서 로만시에 표 표약세 분당 앞에 다 약불 분당고 두부서를 알게 이 파치 강벌로버로 마치서 구야 지금 일단 내부 통고서 시냐 비세 비 Kepsi nebe singe thongwa yuri nyekul. Onze sik ta ipa bekse yal shusu nomor. Bek chuelam gokni nye. Bek chuelam tse gyul mate yu inna. Sik ngarsi rocho kisam shintere. Ta inang sika nongwa besi. Tabi setar thongwa yumbor nye ngarsi bi poti nye ya. Sik kepo chik natpa panum. Onze akpo ta ijik dite dubu sororagi. Tata ngatongo ta sela kochi nye dame. Sela kochi nye dubu sororagi yumbor. Onze olok tsul gangpa bi kyabu nomor. Be pon penda ngoto ya. Ngatongo tsa tak tsang. 덤상 이름에 덤상아 예배에 내성내 그 소리부서를 얘기하는 넘버 어제부터 가서 먼저 대사만 막아님다 그러니까 덤상 직상 예 이냐지가 암 직상만 예라니 이제 지금 이게 변화 사작 명치 저세 그런 것이 라이트 이제 한 신호 인 한 명세인 이당 수위 담당하고 인 가야로서 인한테 가장 장다 하고 간 만음 소골랄 코리아 이가 걸치 등장되야 라서 라이트네 대사만 냠내냐 그 수가라 만음 매 어제부터 다 디보서를 알겠어 야약세 때 로버넘 맞춰서 덤상한테 무슨 때리 주슴불 야버 지금 이제 쇼고 따고 다당하당 이제 깜상 라인에 되매 중국서 대동을 다 마두리 렉냥하당 파티서 인에 되매 중국서 이치 제제 라디님 이 라이 갑치랑 넘 깜상 어제 로버넘 집에 덤을 팀 맞춰 주고 이 야버 다

들매 제 작반년에 다 우진이시 고인이 쇼년 우대 미나시 비메 동 원쇼 사모고 다셈 작반년에 우진곡 부수인 우당곡 밤에 우당곡 기자라이 셈 차고 지집니다 이제 착 다원년에 이제 다니시 유자라이네 석불 석마다소야 하림디가 세메토다야 미간라야 움틀라야네 지다시 목타이네 미시노야야 이제 다원년에 이제 돌 독자야 고리시 이제 다원년에 뭐 어 작당 몽년에 어제 지금 몽번년에 식사 토무수고 지제이네 다 이츠 작번님 당원에 지지 삼로 망보디 러브 지금 리우야유 이외지 테르마디듬 어제 지금 몽번년 스가 막아 놓은 거 엄거듬 다들아 내게 독자랑 야콜이지 라이디네 이제 상관에 이외지 테르마디 와 쇼게 미체 몽바니 작당 모습 레니 다 이제 뭐 대노 디스카다 망쇼 오도디가다 샘치 록격의 약시 운데디다 뒤졌디오 오즈고놈 맞은 오도디다 미바쇼에 쇼즈고놈 니께다 제갑틱 내한테 있는 우 제갑도 쇼쇼게 군에서 비탁쇼 쇼고니쇼 삼약세 이디아플로직다다 밤오트린 요고닝 우즈 제갑서 모노시 호트린 요고나 강보 착당 모습 토가에 라단도에 로든 오 제갑보다 대시 템베체가다 오서다 라마군죽 투지 우리 고르면서 투지 질랍치기 야야가도 몰로면서다 샤르메닝 마라모팅 하던서 킷 넘버 킷 노스 다 야육지지 피카크 미시라야 다 그이상 마이좀쇼 이제 수이 다 야이글로냐나 당하다 몬포바치기 라모니 임부 본가나 임부 시길 방 미시바나 임부 가장 지나바나 임부 강보 대베 찍대 야약세 송나 송대 임부 이트 메노 있나 지금 아다시 피격 미세 있나 외국 통관 뒤니 아장 사지 있나 보육 뉴자라 있나 보육 지금 미그르고 어디야 배낭 당시에 지금 터삼로 거기 라이드네 만보시 어서 남다디야 임삼해역시 피격 미세 와해역시 아다시 리비아국가 모놈쇼 어제 어서 세마 니약시 지금 레거치지 단단디야야 낭배야역시 다시 유리고 엄딘데인 이다보다 미낭 대시 다 남신아이 대상으로 리우라이 지금 다 바디 치우르리 넥데 시다리 식다 우고갑서 로약 생에 다시다 살라지 슈즘불 다 가다 먼베 예간치고 삼로치지 신예고설로 마상고다디 이가 왕슈육 라진의 취슈야 이세마니 육치지 다 살라티 데미나 당쇼 게니 이덕보다 덤베 마팅 오다디 게 무서 같이 게티네니 예페나 샷메 샷상 오다디 임불 다 쿨라디 야야세 다니 몬롬보가 계속 부스디 임불 오작버식다 기리기니에 가당다 다트리 넘버 나이신경 어디에 당시 하고 있던 벌 삼매역시 나이샤 코르던 벌 다이가나 나쇼 시각니 마타사케롱 물건 맞아 모두 창동한 샤다 가제 이네 왕슈불 이네 그 우승 마티샤나 마카 창동 달린냐 스민터도 약간라 퇴치가 된 돌아 빙수에야 미랑 미랑서 좀 직불롱수라 저수고라 음들라다 동이 넘버 신들다 창모동에 샤크라고 지기 직다 창모동가 잘라 쇼기 어지 직다 다 대놓고다 창모동가 존의 신들에 다 쉰게 바나스식 모동어 야야약스이가 술술가다 닥스교던버니라 방교던버니라 어지지그니까 파티를 야나식 비어닝 있나다 대사모노디데 동동어도라디 운딜라디데 망보담 뒤들 동예 동들 운당다 대사모노 몽바 나당고 최릭중 미기체 냠구이래육 구불래육 물배 나당 바치지 룽도 왕당강보 자가이고 이치 뒤쳐 동원음쇼 어 작불 식다 현재 나신이 삼로 리우통 우트가서 레제야 육바치 돌아 왔니 그러니까 냐이사토라 님금들라 거울라 라소 있나 나다 먼박 창도마 리버 대샤마노 무도 이겸불 가이 파우 대샤마노 포타야 머넘불 어 작불 파우치 나다 아마낭세 이제 차대 보통매 대샤마노 갈붐들 리버 도구치다 마음 돌란디다 톱치 렘데사네 리버 도구치라이테네 판도데 네메욤세 머넘 아당 섬지지 우톱체서 렘디니스 우드니 신드르냐야 소돔신다 다당 이기 두구칠세만 메다 창세데데 망라네 르보 두구라 임버 샤시예 도임 냐즈예 도임버 샤스시예 망라네 두구라 임버 메 지니 사티 약간 가서버 오작버 닥스 우뇨사 임버 굿바서 뇨사이 지니녜돌로 미치테 던진 모노체 다당 약버 미 던진 모노 이네 미 케어 가다시치다 최 리슈바치 강포치 그 냠거 임버 모노종거 임버 그이네 이제 민예관 측에 삼로 자듬니 걸마다임에 이제 징에 동들로 이네 백삼로지도 컨트롤이야이고 욕물 능이고 심지 능이고 야다메 어디가 가다가 뉴스 나시 말아 걸음가 만가 걸이 뉴스 나시 만디 비르메 운명아 덕스놈 이때 비트에 담아도 뭐 좀에 건물로도 모두에 수들메 이놈의 지지 이나 덕스

0: 이름. 오 장불 창동도 역불 이장불 양난 시내 양식식다 창동놈에 양난의 샘냥아 눕뒤라야 창동놈 이다고 샘 넘기고야 동놈 오 장불 다이지 샘 넘기지 내가 내가 각 삼라 이메 다 샘 넘기 원해라네 샘 넘기지지 창동세 마대임불 오 다스세 마대임불 이 샘 넘기지 쉐야야 나 당시에 남 생긴 뭐노 다 로데 이지 야메 지슬로 니네 잡라마 콘초 제임 라마 콘초 로데 야 옥시나 니 크리가 이 물사모 야야 수고이나 셈 이기는 거 임메 장동어 치게 내가 때 임메랑 주세 뒤로 뒤비 셈 나님 이지 그 대다 좀 대다 통 거 임메 어 내가부터 지그 그배 두대야 식다 나랑 남미게 때문에 통 거임 남께서게 대 통지 인가 냠이 님이 야야 와 수고스러 임 이게 지 양나 레그 단단데 먼 대파만하시 접지 단단데 먼 어, 야, 야, 지금, 미스지, 지금, 초라하게 육다, 얘가 좀 너무, 어, 지금, 지금, 소지, 어, 그, 담배가, 기는 너무 건조하니, 동나 생원 레인니에, 내가 다시, 다 기뻐서 이나 너무 건조 두지 있니, 둥지라서 이나, 생나박 레일란 자디 넘이지. 이게 창동세, 왜냐면, 이 땀짓골, 미나시골, 샤나시도 세, 미나라로 약간 멀리면, 어, 내가 로디지지, 겸 건조섬지, 로디지, 야, 니약세, 어, 이간지 두부야나 무슨 임에 두치대 미닥바 임불 대시 노나냐 보다 이 두치에 상가임 기내버 바디세지 그냥 막아노야 더 노고 노고냐 같이 모노고도야 개베 대시 그냥 오치기 노고 뱀네서 마사이김쇼 노고 대타 뱀네임 약번 노리야가 더 살고 있던 이거 샤치지 타와코서 김선 오야임 대시변다 고스디 너 있나 니시 고스니 사메야세 미나시 방왕야 카짝법이 하고 있나 나트냐버 고스 지금 볼 때다 데리김쇼 데르포 미나시 바톤도 마노 톰네 모토에 리김부 라마나 인디 바티세 나이르 템놈다 니 연단니 어 니레 닥셔마노 치든 데르레는 게 마셔케 삼모고다 야스 라마나 인디네네 나이엘야나 시직 라마 메넘버 쉐베 메넘버 니 미나시 티두야 유긴나 이 티티도 약간 라마나 레게 메넘버 오 장불 심 내가 노치지 피카숑 샷 나다 미그루식 미는 랑켄타위 멜롱고잉에데메 랑시껴 내면 나나네 데르고스 이 랑켄치 데르 마가노 있나 이 미치게 지금 노트야도 오 장불 밀라시교 카이게 랑다위 멜롱고잉에 나다 담베 놈에 미나시시교 카지트 놈 베 이직 내게 뒤간 타모 옹불 미키미스 최담시게 놈 미키미스 최셰디냐야 다 데르고 미키미 야야세 지금 돌마기네 객동라레 지금 최담 다르르 샤토 약간라 놈 우나 뒤간 뭐 상직 템포 염육다임 지금 내가 취 그리모노야 지금 할렘라 롭종라야야 지금 거거라나 시지가게 리오 할렘라이카 제지가 데노르토 온라인가 자익 놈에 유튜브 내가 라시라 할렘디 냐나야 시직베 다르르 동안라 놈버 신다르 우나 취비 제가 뭐놈 좋나 뒤간 타몽오 땡안라 유코트 이 지담셔간 바짐 라이트네 우드리우 싸원이네 메놈쇼 얼마 전에 내가 오시면서 약간 라니메오래 이땅 열매라 뭐놈 좋나 이 지난나 너네는 걸렸지 지금 저그 참약한 지난 내다에서 기 티랑 가던 계절 야약세 참광낸가 대 뭐뇨 합도 티라 내가 내가 대속 말이 미바지지 어 미나시 가디우 제김 신들의 원에 당내지 지약고슬로 있냐 야 취 두부 있나 이번 내랍게 토소치기 취 매너매 카시 샷 코로 있나 바투시에 맨그림 그림김쇼 바투시에 장조쌤 고마 장조쌤 바투시에 니 마다시 장조쌤 고마 왜 진단이에서 가다시 쇼업시에 가다시 니김쇼 이 민호 태블릿 내가 수태에 니고 있나 태블릿을 시에 가다시 수시김 왜 니 대인도 니 당시 뭐 딜에 가다다다 아리스 낳고 뮤직이 아니라 모노톤디 쟤나 하샤도 내가 니 가육딜에 그야 제시그다 대인도 컴퓨터시에 취인이네 사도 되어 랑즈고디 제야 이신예세 지금 가장 마이크 소행이네 이득들 비세증 하다서 비로 양볼 감 독서 비달리라더냐 어 남산게 봐 제가야라 생이네 즉 비주들 감 담바지 감보디 비주도 담시 오이 모두 야야스이다 인주 미세오다 춘녀원님에 나다 민이가 빼나 알고다 디인테네 남만한 꿈 심령 이소익 마셔서 당고즈 내가 얼마나이디네 메나 자와 탐지 레모인 레모나네 강케 있니도 나다 라마나 꿈도 취 유고도 이치 퇴베이메 주소지 퇴삼 이름 이슈지 삼로 동고섬 오지 주제 고메 고섬쇼
1: sanke shake toba sina lodo kawa singe chotolo.

로드 까봐 대놓고 뒤에서 까봐 줬건 만은 카타르를 야구를 했더니 최 냠내네 까봐 줬건 수가랑 만합니다. 일단 류대오 이제 최 까노쯤세 말 다사가 그이학세 할림네 냠라소 치기 비나시에 반모도 이겸 미나시에 반모도 이겸 그런데 냠고다 뒤에 있나 내 다음에 제배 내가 냠우에 테스바가 신게 대수도로 리디 냠우이 모종도 냠우여게 대수도 오 미나시에 고역을 통과 치기 미끄리지 몰삼에 랑이네 우여게 냠내네 아야 살보디 곰 냠내냐 이치 게템임쇼 다당 아당 오서 변의 체면낭스 죽 냐벌 내가 마인 배 양호치 나 가영 가보스 녀로도 니네 녀체 취 냠내는 머름 나르게 프라도 된건 일바치 되죠 놈이나 카타르 동안 바치 이당 오서 딱집 야호 미나시 알럽 약간 교도로 약간 두다 일바치 되임 오 작벌 이치 야나 지그 취 카타르 지게 판도 못네 오 작벌 냠내는 쪼 약골고섬 대삼 나라 치유고섬 이주제 삼로 동고섬쇼 삼로 모도나 지금 아당 원에 난데 돈에 이 붙이가 당 끝부가 모는불 오 작벌 제구스게 대민 오 작보다 아 내 귀신의 주들 아당 왕야구 좀 매노 어 왕 주수 좀 매노 변나 왕 주수 주제 시작고서로 왕 룽 맹아 취니덤 왕 주수 주제 룽 탑고덤 룽타보 주체 뭐 티슈를 고슴 어 티슈 주체 만가 고슴 만가 예간치지 라마낭세 비낭 참아수 비낭 벨 톰벳 마음껌 염낸 야구고 맹아 돌로 락귀니름 이 만가 치지 라마 비낭시 깽 라이트네 페지냥아 브리토노 모놈쇼 오 약불 치 염낸 약불 지 약마 달라마 시지지 야르 슈고섬 페나 네 고미약불니나 니셰다 세마 남토면 움딘디로디 야라마 시 야르 슈고섬 이직 라마 치게 약마 오 다이나 시 움딘디 레임쇼니 페나 하디 두부 이디네네 하치 그베나 냠 미데 똑바 이거 밀람 아이 로덤부 다 대신이 참아디 좋어도 이네 리빈카 시민토터 딱심 레임 이 메나 라고스 시유 레임부 오작보 딱심 대들강하나 긴골치가 딱심범된 레임으로 이빠치나 라당강보 라마치시 열 컨디시 라마치가 야마나이 라이트네 마다 먼도나스 니데메 라마동아디가 목사베 라메 니데메 사베 라메 니가 이체 메니름쇼 사베 라메 니칸치치 티딕티딩 하나시 룽포에 나가시 이체 사베 라마니듬 사베 라마치 이침브 오작보 락심 심던 공원에 당내 냠네 낭테가치 이체 사베 라마니듬 마다 먼도스 사베 라마랑 워시 마간 신이의 직당 아랑아다야 이르세 모시 김불사매양의 레외양의 당시 유름 라마 동어디 감사위 라마 매넘버 리스 라마 지식베나 왕시수 있나 왕균 시수 있냐고네 룽균 시수네 룽균 시수 라마 있냐고네 다 거티금들아 시수네 우 거티심에 라마 있냐담 다 사회 라마 원에 당내 지지 랑거 심지티 추구 군도 상보 상지 두리창네 니소 모노가 당시 오브레 약간 냠렌낭아 지지 약말 쇠레낭아 지지 오체사 사회 라마 아니야세 베치네 아이놈쇼 오작불 이까 다딩딩 체양 오케 말에 구름 약간 지제를 타벨라면 이되면 가다만 변하세 이치 머리긴불 오작불 타벨라면 약간 차 움딘 디제 니덤불 다까가 강할 라 로비스네 이고 사벨라면 이니 이메 넘버 이치 로정비가 라면 이치 라마 임불 가다시 메 오작불 고소소야 야에 낭베에 이치다 오토 쇼르칭에 요 주들 오작불다 가다 먼페 약간 지치 미나스니 만돌라로니 나고 카짝버서 요요 요고서 만돌라로니 이티 만돌라로니 지다 용탈 이시 이리살라디 간나사메 생가이다시 요고서 김자 만돌라로 고파 시카마카는 닌제 녜임가 당시 어 이치 고세고서 메 이치 지에 녜도람 다 이치 다 녜고 있나 다 이제 지금 니상 고서 명령하당 어 제가 롭조지 쇼고선 가가 강알라바 가든체 뉴크사테브 셈라 쇼니르메 가가 강알라바시 데가든티 테미 모르니신데 뉴크사오서 나가면 지 가가 롭 먹은 보트 뉴크사니 제좀 위에 가다 세종으로 제야 이게 이게 그람로가 비체 막간다 가가 롭이 막간다 지결나서 이비름 이게 뉴크사테브 셈라 쇼니야 다우스미나 결나시 돌가다서 라니아메세 모놈버 신데레 그때 테미 인디에 투 독자 야오 있나 직 제가 뭐는 이때 누가 제때 라 미기우데 이때 두노디 안에 켜봤어요 뭐는 매 옆지 동으로도 있나 이 옆지 매 어제 지금 이치다 개발 내가 있네 미그리도 매 이치 당한다 삼로 동매 대가 오는 이때 그냥 가가 가가 라 북한의 지 뉴스 때문에 삼로 요네 어제 다이 모두 야야스 그때 내 미인물 신대를 인제 먼저 라로 여고 시대 원에 나한테 다이 삼로 동라 뒤우사 있는 애 뭐는